0: apologies. This is Lenachi with Tiger is Coming.
1: 봄이 내려온다.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. 봄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.